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0: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MFC 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1: 아버지,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의 연속이니 움찔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방금 한 말에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인가요? 몇 명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당신이 노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10년 정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 개발했어요. 감정도 별로 없었어요. 열 없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 생활이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실제 하시는 분으로 느껴질수록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전 여기 서 있는 토마토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두들 손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그분을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치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감정을 꺼버리는 거 아시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감정을 꺼본 적이 있나요? 전 그랬어요. 너무 많은 고통은 그렇게 만들죠.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알았지? 당신은 방에 앉아있지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저도 교회에서 그러곤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자유롭게 느껴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여러분도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장벽, 자기 증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좋은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누구도 똑같지 않은 가장 혼합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하나님을 위해 여기 있지 않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기 남아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쓰다듬고 사랑하고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육체적 관계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역의 중심 부분은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저는 많은 일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보면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에 적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지으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됩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저쪽을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종교와 성과와 점수 매기기에서 자유로워지길 기도할게요.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인생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성육신한 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육체적 인관계이며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세상적이고 감각적 인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설교이지만 이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허락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나 똑같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구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일주일 내내 여기 없었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선형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성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매우 크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마음이 더딘 자들아, 마음이 느리고 둔하다. 그는 말했다. 너희 귀가 둔하다.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성과 함께 오는 둔함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도 교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알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웃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쫓아다녀요. 무언가를 원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순응하고 삶을 순응하는 것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절박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춰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시간짜리 설교에서 4초짜리 진리를 하나만 알려준다면 그 4초짜리 진리가 저에게 더해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초를 얻기 위해 갈 것입니다.
0: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원, 제이스,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2: THWH Palau, Hope Radio, Angel 5. Continue listening all day long at hoperadio.net.

0: And the king shall do according to his will, and he shall exalt himself and magnify himself above every god, and shall speak marvelous things against the God of gods, and shall prosper till the indignation be accomplished, for that is determined shall be done. Again, this is a prophetic word concerning the Antichrist from Daniel. Neither shall he regard the God of his fathers, nor the desire of women, nor regard any God, but he shall magnify himself as God. This happens at mid-trib, when he goes into the temple and he declares that he is God. It says, but in his estate shall he honor the God of forces, and a God whom his father knew not shall be honored with gold and silver and precious stones and pleasant things. Thus shall he do in the most strongholds with a strange God, whom he shall acknowledge and increase with glory. And he shall cause them to rule over many and shall divide the land for gain. And at that time of the end shall the king of the south, speaking of Egypt, shall push at him, and the king of the north, the little horn out of Syria, shall come against him like a whirlwind, with chariots and with horsemen and with many ships, and he shall enter into the countries and shall overflow and pass over. Now, this Syria from back then, where the little horn comes out of, is out today would be Syria, Iraq, Iran, and Lebanon. Okay, they made up the old Syria back in biblical days. Goes on in verse 41, says, and he shall enter also into the glorious land, in other words, into Jerusalem or into Israel, and many countries shall be overthrown. But these shall escape out of the hand, even Edom and Moab and the chief of the children of Ammon. In other words, there's going to be three countries that are going to escape out of his hands. And this is where God is going to use to protect Israel during this time. Verse 42, he shall stretch forth his hand also upon the countries, and the land of Egypt shall not escape. But he shall have power over the treasures of gold and silver, and over all the precious things of Egypt, and of Libyans, and the Ethiopians shall be at his steps. But tidings out of the east, speaking of China, and out of the north, speaking of Russia, shall trouble him. Therefore he shall go forth with fury to destroy and to utterly to make away many. And he shall plant the tabernacles of his palace between the seas and the glorious holy mountain. Excuse me. Yet he shall come to his end, and none shall help him. During this time, when he's going against Israel and Jerusalem, something is going to cause Russia and China to be stirred up against him. And he's going to have to leave his assault against Israel, and he's going to have to go up into China and into Russia, and he is going to destroy those armies. And those that are left with him, you know, and it's going to take about 3.5 years. Those that are left alive are going to join his forces. And then once again, they are going to march down into the Holy Land with the goal of completely overthrowing Israel and Jerusalem. Now we go on. Excuse me a second. Revelation chapter 19, verse 11 through 20. Speaking of the Antichrist's end. It's going to be the most powerful man this world has ever known. We need to understand that. We've seen some powerful men in the past. We've seen Nebuchadnezzar and the Babylonian Empire. We've seen the Medes and the Persians. We've saw the Grecian Empire led by Alexander the Great. We've saw the Roman Empire upon this earth. They were all led by men that were being driven by the powers of darkness. But even though they were great men, none of them. We saw Hitler upon this earth, tremendous power, driven by Satan. We've seen all kinds. We see the Islamic forces upon the earth today being driven by the powers of darkness. Powerful men, but yet none of them power is going to be like the power of the Antichrist. But just like every one of them, the Antichrist is going to come to his end. Revelation chapter 19, verse 11 says, "And I saw heaven open. Behold, a white horse. He that sat upon him was called Faithful and True, and in righteousness he does judge and make more war," speaking of Jesus Christ. It goes on in verse 12, says, "His eyes were as a flame of fire. On his head were many crowns, and he had a name written that no man knew but he himself. And he was clothed with a vesture dripped in blood, and his name is called the Word of God. And the armies which were in heaven followed him upon white horses, clothed in fine linen, white and clean." Folks, those are the redeemed. Those are those that have accepted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It's those that, when the catching away, the rapture of the church takes place, and all of those that died during the tribulation period up to this point have been resurrected. They've been put back, their souls and spirits, with their glorified bodies. We are coming back with Jesus Christ for this day like no day has ever been before. We're getting ready to come back with him for the Battle of Armageddon, when the Antichrist and his army, 5/6 of it, is going to come to an end. Verse 14 says, well, we read that, but we'll read it again. "And the armies which were in heaven followed him upon white horses, clothed in fine linen, white and clean. Out of his mouth," I talked about this earlier, "goes a sharp sword." In other words, Jesus is just going to speak. "And with it he shall smite the nations." In other words, the Antichrist army. "And he sha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And he treadeth the winepress of the fierceness of the wrath of Almighty God." All nations will submit to God, Jesus Christ, and he is going to rule and reign upon this earth during the millennial reign and throughout eternity. Verse 16 says, "And he has on his vesture and on his thigh a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This same Jesus that went to the cross as a lamb, this same Jesus who did not defend himself, but he willfully went to the cross, was crucified, shed his blood 7 ways for you and me, paid the complete sacrifice that God Almighty required for the sins of you and me and all humanity. This same Jesus that went to the cross as a lamb is coming back to this world, and he's not coming back as a lamb. You know, he's the King of Kings. He's the Lord of Lords. Another place tells us that he is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Goes on in verse 17 says, "And I saw an angel standing in the sun, and he cried with a loud voice, saying to all the fowls that fly in the midst of heaven, come and gather yourselves together unto the supper of the great God." In other words, they're going to get the fowls of the air. There's going to be so much death, so much devastation. That's why the Bible says there's never been a day like it. There'll never be a day like it again. They're going to have to call in the fowls of the air to come to clean up all of the dead on the battlefield. And the battlefield is going to be great. Verse 18 says, that you may eat the flesh of the kings and the flesh of the captains and the flesh of the mighty men, the flesh of horses and of them that sit on them, and the flesh of all men, both free and bond, both small and great. It isn't going to matter your position. Doesn't matter whether they die a general or they die a foot soldier. The birds are going to come to devour their flesh. And I saw the beast. Again, another name of the Antichrist. And the kings of the earth, those that followed him, and their armies gathered together to make war against him that sat on the horse and against his army. The armies of the Antichrist gathered together in the valley of Megiddo for that great battle. Said, and the beast, again, the Antichrist, was taken, and with him the false prophet. We didn't talk about him, but that's his religious leader that he has. Both were taken that brought miracles before him, which he deceived them that had received the mark of the beast and them that worshiped his image. These were both cast alive into the lake of fire, burning with brimstone. The end of the Antichrist. The eternal pit of fire, where everyone that dies without Jesus Christ being Lord and Savior of their lives are going to go. Right now, I want to give you an opportunity that if you don't know this Jesus Christ, I want you to know if you don't know him, you're headed to this same place that the Antichrist is going, but you don't have to go there. Jesus paid the price on the cross that through his shed blood, you can spend eternity with Jesus. Would you say this prayer with me? And I want you to know, I say this every week, but I can't save you, and this prayer don't save you. But if you say it and you mean it from your heart, and you confess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you will be saved. Would you pray with me? Say, God, right now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y Son Jesus. I come to you a sinner in need of a Savior. God, right now, I repent of my sins, and I ask you to wash them into the sea of forgetfulness, never to be remembered no more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Jesus, right now, I ask you to come into my life and be my Lord and Savior. And I pray this today in Jesus' name. Amen and amen. If you said that prayer, and as I said, you meant it from your heart, right now you're a born-again child of God. I want you to know that the angels in heaven are rejoicing because you've come home. Will you write me a letter if you can, or send me an email? Our address is NBCWO, Post Office Box 913, Warsaw, Indiana, 46581. Our email address is rlpnbcwo@gmail.com. God bless you and God keep you. I'm so excited that you made Jesus Lord and Savior of your life.
1: Did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Ministry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Well, thanks to our website, you can. Just visit our website at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the great Christian programming availabl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Make sure you check out Hope Radio on the net today at hoperadio.net.
2: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 데이비슨입니다. 복음과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나라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그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네, 저는 매 방송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효과가 있으며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를 들을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주님께서 물려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위대함이 무엇인지 이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강력한 능력의 역사대로 곧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늘의 곳에서 주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 시대에만 아니라 장차 올 시대에도 불릴 모든 이름보다 훨씬 높은 곳에 두신 그 능력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 곧 우리, 곧 그분의 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하심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의 연속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열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 진리를 주십니다. 저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함께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구절은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그 그릇, 즉 이 육신이 세 가지를 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과 영혼 그리고 육신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가기 위해 영과 영혼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육신 안에 영과 영혼이 없으면 여러분은 죽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무덤에 잠들어 몸을 뒤로 한 채 있는 자들이 와서 그 몸을 다시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우리도 돌아와 그 몸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을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과 혼 그리고 육체가 있습니다. 교육은 여러분에게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 영혼 그리고 육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육체와 몸, 그리고 영혼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영과 혼,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곤 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순히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아, 네,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은 그 안에 계십니다. 제가 움직일 때 예수님의 영도 함께 움직이십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몸에 거하듯이 그분의 영이 이 육체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로 함께 가봅시다. 짧은 구절이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와 합쳐진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의 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요. 이방인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이해와 계시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이해한다면 영혼을 이기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제 안에 계십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겠느니라. R.W. 샌바흐가 말하곤 했던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벼룩 하나도 고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면 수많은 사람을 고치신 분, 모든 사람의 병값을 치르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얹을 때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그토록 깊이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혼만 바라보고 영이 흘러나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함께 가봅시다. 저는 이 구절을 믿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유한한 작은 마음은 아니 잠깐만요 라고 말하더군요. 잠깐 잠깐 잠깐만요. 잠깐 잠깐 잠깐. 저는 어떤 느낌을 찾으려 했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수천 번이나 가르쳤습니다.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겠다고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구했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저는 기독교를 소개하며 다시 태어남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제가 나누었던 내용 중에는 제가 몰랐던 것들도 있었는데 약 5년에서 6년 전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남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여러분이 한때 율법 없이도 살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 그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해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내게서 막지 마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이 빛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며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잉태된 바로 그 순간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수태의 순간에 빛이 터져 나온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여러분이 자라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악으로 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 죄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인식이 들어왔을 때, 즉 내가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악을 택했을 때 내 영은 죽었습니다. 마치 아담의 영이 죽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안에 반역이 있었고 내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자라나며 영혼은 있지만 죽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가요? 만약 당신이 충분히 조용히 생각해 본다면 당신의 영이 죽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애씁니다. 돈으로 채우려 하고 여자로 채우려 하고 마약으로 채우려 합니다. 술로 채우려 하고 명성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가요? 그들은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공허함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빈자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天父这一空虚的唯一途径就是让灵魂重获新生也就是让灵魂复活而当这一刻到来时也就是当我们祷告邀请耶稣进入我们的内心成为我们生命的主宰时有一首歌对吧就是那首叫耶稣张多吧的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분께 그렇게 해달라고 구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면 그분은 그 마음을 돌의 마음이 아닌 살의 마음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다만 그 과정 자체가 때로는 정말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구했고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공허함이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건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니요. 성경의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단순히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방금 읽은 대로 우리의 영과 예수님은 한 영이 됩니다. 그분은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룸메이트가 생겼고 그분은 여러분의 몸에 거하시며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분도 움직이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분도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에게는 룸메이트가 생겼고 이보다 더 좋은 룸메이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룸메이트의 말을 듣기만 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도록 확실히 해 주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룸메이트가 그 안에 계시고 그분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둘이 먹을 만큼 충분한 음식이 있다면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교통편이 필요하면 룸메이트가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면 룸메이트가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룸메이트입니까? 여러분의 몸에는 룸메이트가 계시며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망쳐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테니까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그분을 떠났을 때 그분은 저를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고통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나요? 성령님의 책망은 당신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두 손을 들고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충분히 괴로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룸메이트를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가 가졌던 영광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똑같은 신성, 똑같은 신적인 능력을 지니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사람의 부활한 몸을 지니고 계셨기에 이제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맞이한 이 룸메이트가 우리 안에 계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을 쫓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미없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룸메이트이자 형제이자 친구이신 그분은 우리를 그런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함께 가봅시다. 우리는 거듭난 후 며칠 동안은 제가 거듭났을 때처럼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이 느낌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정말 좋았어요. 모든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 것 같았죠. 하늘과 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달콤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갈라디아서에 이르게 되죠.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말했듯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해도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데살로니가서, 에베소서에 이르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먼저 사도행전을 거쳐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고린도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에베소서와 로마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 우리도 그 구절을 읽어봤어요. 아, 그 말씀은 저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설교되어 왔죠. 도대체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나에게 설명해 준 적이 없었어요. 마치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겼던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왜요?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필요해요. 라고 묻곤 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지침이 필요해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새 신자에게 이제 너에게 전쟁이 닥칠 거야 라고 경고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은 바로 너 자신일 것입니다. 저는 제 최악의 적이 마귀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성령 안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마치 6인치나 높이 걷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저에게는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돈도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투를 벌였고 제 최악의 적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저 자신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남은 건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동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한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저처럼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 저는 몰랐죠. 그저 더 잘 숨겼을 뿐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말했죠. 다른 사람이 있다면 저를 없애버릴 텐데 하지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좋아. 어떻게? 육체, 즉 내 영혼 말이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다. 가을은 단지 내 몸을 전쟁터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이 아주 새로운 성령이 룸메이트와 얽혀 있는 것이다. 이제 싸움이 벌어진다. 둘은 결코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육신은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게 바로 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싫었던 것입니다. 제 안에는 두 존재가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영이 육신을 거스르고 육신이 영을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됩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매일 3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다짐해도 말이죠. 하지만 막상 그 지점에 이르면 도저히 할 수 없게 됩니다. 그토록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과 영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 싸움이 시작되면 육신이 우위를 점합니다. 영은 아래에 갇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위로 올라와 육신을 제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육신은 영과 싸우고 영은 육신과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처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고요. 단지 마귀가 당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어 당신을 그 반대로 믿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듭났고 성령을 모셨다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당신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둘이 서로 대립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당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점만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도하다, LED라는 단어는 추동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어에서 인도하다가 무슨 뜻인지 들어보세요. 그것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요인들을 움직이도록 추동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다는 말에서 인도하다는 단어는 성령이 마음의 힘과 영향력을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마음 속에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령은 바로 그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실 것이며 육신에서 성령으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단 한 가지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기 위해 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을 이기는 해답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함께 보시죠. 요한이 갇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권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성령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회개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회개라는 말은 생각의 방식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생각의 방식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영혼으로는 결코 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사고방식을 바꾸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일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룸메이트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 제 마음 속에 들어오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구해봅시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성령을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을 압니다. 이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배에서 여러분이 배운 적도 없는 그 언어가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멘.
3: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y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4: You'r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5, THWH Palau. Continue listening online at HopeRadio.net.
5: Lifting up Jesus Christ 24 hours a day. HopeRadio.net and CHWH Palau.

0: 안녕하세요. 컴 얼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 베스 잭슨입니다. 오늘도 아크 네트워크의 숀 씨가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핵심이 담긴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사실 나머지 모든 것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함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66편 18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할 경각심을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죄악을 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이는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지, 예수님을 위해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최고의 삶을 살고 싶다면 성경 속에 자주 간과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고 성숙하며 열매 맺는 삶을 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6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리라. 다윗의 이 시편은 우리가 좀처럼 논의하지 않는 경각심을 주는 진리입니다. 이 구절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단번에 멈추게 하는 성경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실지도 모른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경각심에 빠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뒤흔들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취하는 자세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태도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돌보지 않으시는 위치, 즉 태도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에게 무섭지만 매우 필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를 침묵하게 만드는 비밀리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시편에서 다루는 꽤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자. 죄악을 짚어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다윗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짚어본다면 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히브리어 단어는 짚어보다로 번역된다. 이는 단순히 죄를 알아차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순히 죄와 약간 얽히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죄를 의도적이고 신중하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며 죄를 주시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저지른 실수를 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죄 속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로 넘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아끼거나 사랑하는 것과 같이 가치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에 빠지는 것 사이에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은밀히 죄를 붙잡고 있는 마음의 은밀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은밀히 그 죄를 아끼고 삶 속에서 그것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한 죄인, 즉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를 붙잡고 삶에서 그것을 제거하려 하지 않으며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 죄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땅히 누려야 할 온전한 교제를 가로막아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죄악은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무지도 아닙니다. 이는 도덕적 타락, 하나님을 거스르는 고의적인 행동, 법을 무시하는 반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불의한 행위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잘못이라고 여겼던 것을 이제는 선하다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미국 기독교인들은 한때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명시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인들 중 상당수는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언급한 불의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곧 그들이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부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2인역 셉투아진트스의 번역자들은 무법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실수가 아닙니다. 미성숙함도 아닙니다. 이는 내적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에서 특정 영역에 있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적 외적 반역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전생애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삶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쾌해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붙잡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심판의 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수많은 군중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또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윗이 말하는 것은 죄와 씨름하며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예민한 양심이나 유혹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환영받고 변명되며 심지어 보호받기까지 한 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삶 속에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 하나님, 이건 주님께서 문제 삼으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가? 비록 누군가가 이건 좋지 않은 일이에요 라고 지적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옹호해 왔습니다. 있잖아, 이게 바로 나야, 내 성격의 일부야 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냥 내가 자라온 방식일 뿐이야. 사람들이 죄악을 붙잡기 위해 사용하는 온갖 변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우리 삶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한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똑바로 꿰뚫어 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면밀히 살피십니다. 보십시오. 마음은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의지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결정을 내리는 중심지입니다. 충성심이 형성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겉으로는 온통 기독교인처럼 보이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말도 할 수 있고 매우 유창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항복하지 않은 자만심과 반역심이 숨어 있는 마음이 나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종교적으로 보이거나 겉모습은 훌륭해 보이거나 심지어 도덕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분열된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돌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이 때로는 다소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처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관계적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적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조건과 요구사항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일부는 회개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든 나는 이것에서 돌이키고 싶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방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이는 관계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하셔서 기도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위선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회개의 기도에 대한 응답 외에 다른 것을 주심으로 그러한 위선을 조장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제 삶에서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개에 관한 것이 아니며 그 불의를 제거하고 그 죄를 삶에서 쫓아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모든 기도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들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무시하시는 것은 잔인하셔서가 아니라 사실 그분은 위선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응답을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때때로 우리는 기도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일종의 마법의 주문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사실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교제에는 우리의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기분 전환 수단으로 취급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갈라진 자와는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충성과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통찰입니다. 다윗이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다면 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강력한 의미입니다. 그는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숨겨진 죄에 매달리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아신다면 그가 온갖 종류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죄를 드러냈습니다. 빛 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의 다른 기도들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9편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으시지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불을 통해 숨겨진 죄악에 대한 복음적 해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기도에 예와 아멘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다시 이야기할 날을 기대합니다. 원하신다면 arc.network.church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arc.network.church입니다. 누구와든 기꺼이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숀, 그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위해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Shar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is is TAWH Palau, Hope Radio Angel 5. Listen online at hoperadio.net.
2: TA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8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렇게 부르심 받은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으며 이 땅에 아파하는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고 있는지,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어떤 눈물을, 어떤 땀을 흘리고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모습, 나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다리며